0: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청춘이 그렇게 스쳐가냐고, 인생이 정말 그토록 허무한 거냐고.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겁니다. 그래요, 청춘은 바람 같고 인생은 구름 같아요.
1: 머물 것 같던 시간도 어느샌가 훌쩍 떠나버리고, 곁에 있던 사람도 이름만 남기고 흩어집니다. 바람은 등을 밀고 지나가고, 구름은 아무 말 없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을수록, 붙잡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늦게 깨닫습니다.
0: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흩어질 기억이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도 내일의 나와도 다르기에 청춘이든 인생이든 너무 오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한번 스쳐가는 바람으로, 잠시 머문 구름으로 감사히 머물다 가면 됩니다. 우리네 삶이란 결국 바람처럼 지나가고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일 테니까요.
1: 네, 청춘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초록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도망강 련가.

0: 건강한 한 끼를 만들기 위해 남을 반찬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 몸에 되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사리나물은 잘못 섭취하거나 장기간 자주 먹을 경우에는 간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반찬이라 익숙하더라도 이제는 식탁에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에 간암을 수직 상승시키는 위험한 음식인 고사리,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고사리에 숨어있는 간 독성 물질. 고사리에는 푸타켈로사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반복 섭취 시 간 경변이나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에서 간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번 데친다고 해서 모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냉장 보관한 고사리, 며칠씩 먹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명절이나 제사 후 삶은 고사리를 냉장고에 며칠 보관하며 반찬으로 나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균 번식이나 산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가 작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다고 무심코 섭취하기 쉬운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1: 바꿔야 할 남을 습관, 더 좋은 대안은 많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고사리보다는 미나리, 부추, 시금치 등 해독작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나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활용해 무치면 영양 흡수율도 올라가고 맛도 좋아집니다. 같은 나물 반찬이라도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고사리, 오늘부터는 식탁에서 쉬게 해주세요. 네, 정체적으로 보면 고사리는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냉장 보관한 고사리를 며칠씩 먹는 습관은 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간 건강을 위해서는 미나리, 부추, 시금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반찬일수록 더 꼼꼼하게 내 몸에 맞는 식재료를 골라야 합니다.

0: 계속해서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물. 음식을 먹기 전에 물부터 마셔야 합니다. 여름이라도 위에 자극이 없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끈끈해진 혈액에 좋고 뚝 떨어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벽에 남아있는 위산을 씻어내는 데도 기여합니다.
1: 양배추. 양배추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의 효과로 위점막을 좋게 합니다. 비타민 U는 독한 위산과 자극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위점막이 이미 손상된 경우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전날 잘라둔 생양배추를 먹으면 간편합니다. 속이 편하고 포만감으로 다른 음식을 덜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식이섬유 효과로 아침 배변에도 도움을 줍니다.
0: 요구르트. 유산균 발효유인 요구르트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혈액 건강,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장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꼭 물부터 마신 후 먹는 게 좋습니다.
1: 달걀. 달걀은 근육에 좋은 단백질 외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철분,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음식으로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성된 식품입니다. 인지 기능 유지에 좋은 콜린 성분도 풍부합니다.
0: 사과.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인 펙틴은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해 혈당 관리를 돕고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늘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장 청소를 도와 유해물질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0: 계속해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호박, 쪄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 단호박은 탄수화물,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단호박의 높은 비타민C의 함량은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유도해 원활한 신진대사에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단호박에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포만감도 크며 칼로리가 낮은 단호박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애용됩니다.
1: 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우는 굴은 영양 가득한 음식입니다. 굴은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목감기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A와 B, C도 풍부하고 철분과 구리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 또한 풍부해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굴은 말 그대로 면역력 덩어리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굴 양식업이 발달해 영양 만점인 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0: 녹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차는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실 경우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녹차는 비타민C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자주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미나리. 미나리는 비타민 A, B1, B2, C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분, 칼슘, 린 등 무기질과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은 물론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필수 음식이죠.
0: 콩나물.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다음날 아침, 숙취에 허덕일 때 우리는 해장용으로 콩나물국을 종종 선택하고 합니다. 실제로 콩나물의 주요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콩나물은 콩이 발화하면서 비타민C가 새로 생깁니다. 콩나물 속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해독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함유된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해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1: 마늘. 마늘은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회 백리라고 불립니다. 린,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소화 기능을 향상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냄새의 주요 원인인 알리신 성분은 살균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0: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과식은 위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짜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위점막이 자극돼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면 위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봅니다.
1: 생강.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조론과 효과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항균력이 있어 장내 유해한 细菌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을 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 불량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생강과 위약을 복용했을 때 생강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시간이 빨랐습니다. 생강은 익혀 먹어도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강차나 생강죽 등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0: 양배추. 양배추에 많이 든 비타민 U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해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 포함된 유황과 염소 성분은 위장에서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소화 불량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완화합니다. 양배추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1: 키위. 키위에 함유된 액테인이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소화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영류, 곡류, 요제품 같은 단백질 식품의 소화를 돕고 아미노산 흡수를 개선해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액티니딘은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 능력을 40% 높였고 콩 단백질 소화 능력을 27% 높였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가스가 형성돼 복부 팽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키위로 소화불량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2개씩 2주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무. 무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인 카탈라아제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습니다. 무는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량도 낮아 더부룩한 속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밀라아제 성분은 열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무에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우리 떠납시다 봄의 향기 따라
1: 이설련 가수가 부른 꿈의 왕국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책방에서는 계속해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의 여덟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범인의 목소리. 교철은 엑셀을 여느 때보다 더 힘있게 밟았다. 이제 와서 전가연을 찾아봤자 별 소득이 없음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찾고 싶었다. 운전하는 교철의 생각은 차의 속도와 더불어 과거로 흘러갔다. 2000년 11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변덕스러웠다. 하늘은 벼랑간 맑았다가 갑자기 흐렸다. 겨울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칼추위를 동반했고 그러다 바닷바람이 느껴지면 곧바로 해맑은 날씨로 변하곤 했다.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 눈이 내린 다음 날이면 기온의 변동은 몹시 심해 도로바닥은 빙판길로 되기 일쑤였다. 도로바닥이 아닌 얼음길로 굳어진 마룻바닥에서 자들은 거북이 걸음을 했고 행인들도 미끄러워 넘어질세라 발걸음을 조심했다. 오토바이에 반쯤 철통을 실은 교철도 거북이 걸음을 했다. 요즘 페달이 늦어진다고 손님들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었다. 교철은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레 운전했다. 신호등에 도착해 멈춰 서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재촉하는 손님을 생각하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아주 잠깐 손목시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1: 아!
0: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넘어졌다.
1: 아이씨, 아파.
0: 여자는 머리를 감싸주면서 죽는 신용을 했다. 주의하지 않는 틈에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여자는 죽는 신용까지 해서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여자의 출연에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너나 없이 수군거렸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교철은 당황해놨다.
2: 아가씨, 괜찮습니까?
0: 30년 세월을 살면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교철은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었다. 더욱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딪혔으니 교철은 필요 이상으로 긴장했고 말투도 더듬고

0: 거렸다. 교철의 얼굴은 빨갛게 무르익었다. 교철은 난처한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할지 몰라서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1: 어따 손을 대요?
0: 여자는 교철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질렀다.
1: 에이씨, 재수가 없을라니. 가난 백미한테 부딪히고.
0: 여자는 중얼거리듯 말했고 교철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2: 어서 병원으로.
1: 병원은 됐고요. 재수 없으니 그냥 꺼져주실래요?
0: 교철의 호의에 여자는 쌀쌀맞게 말했다. 여자의 태도에 비해 교철은 답답할 정도로 버벅거렸다.
2: 아무리 작은 교통사고라 해도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니 병원으로.
1: 이 아저씨 뭐야?
0: 더듬는 말을 들은 여자는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침을 탁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걸었다.
2: 저기요.
0: 교철은 촉망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쫓아가면서 불렀다. 교철은 숨이 차는지 헐떡거렸다.
2: 미안합니다. 이거.
0: 교철은 숨을 몰아쉬면서 10,000원짜리 석장을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1: 뭡니까? 지금 누굴 거지로 합니까?
0: 여자는 불쾌하다는 듯 꽥 소리 질렀다.
2: 그게 아니고요.
0: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먹는 교철은 의사 표달을 제대로 못했다.
2: 그게 아니고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 같아서 봤으라도.
1: 알았으니 그만 비켜주시죠.
0: 여자는 돈을 낚아채고는 앞에 서 있는 교철을 밀친다. 그 바람에 교철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2: 저기요.
1: 왜요?
2: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받으세요.
0: 교철은 가게 집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2: 혹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도 생기게 되면 바로 연락.
0: 교철은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말했다. 여자는 교철을 냉랭하게 쳐다보더니 냉소를 짓는다. 그러면서 교철의 손에 쥐어있는 가게 명함을 확 하고 가로챈다. 교철은 피식 웃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은 순진함이 아닌 멍청함이었다. 아무리 우발적인 교통사고라 해도, 물론 교통사고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상대가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따라가서 배상금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락처까지 주고,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교철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순결주의자였다. 반면 아내가 된 여자의 처음 인상은 차갑고도 도도했다. 그 도도함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약한 자들을 짓누름으로써 생기는 오만감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교철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철에게는 나쁜 여자였다. 교철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지금 모아서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서 무엇하냐 싶으면서 지금 처지를 생각했다. 금쪽같이 아끼던 은혜는 정체불명의 남자한테 유괴당했고, 정체불명의 남자는 돈을 준비하란 말만 남겨놓고 도저히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 놈은 사람 피 말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 생각이 들자 교철은 갑자기 무엇 하나 싶었다. 은혜는 남모를 사람한테 잡혀있는데 자신은 왜 아내를 찾아 헤매는지 알 수 없었다. 오 형사의 노련한 정황 분석으로 아내와 은혜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었다. 어두워진 밤길을 달리는 교철은 허탈해졌다. 허탈해짐과 동시에 무기력해졌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 없어

0: 썼고 아까부터 시야도 흐릿해진 것 같았다. 극심한 체력 저하 증상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며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먼저 지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찾으려면 힘을 내야 했고 힘을 내려면 돌멩이라도 씹어 먹어야 했다. 운전을 하던 교철은 차를 도로 주변에 있는 국밥집 앞에 세웠다. 잠자코 있던 교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교철은 재빠른 속도로 휴대폰 폴더를 열어보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신번호 우리 딸이라고 떴다. 우리 딸, 우리 딸이라니, 은혜라니. 딸의 전화에 교철은 식은땀을 흘렸다.
1: 여보세요.
0: 생각지도 못한 전화인지라 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은혜의 휴대폰이니 은혜일 거라 기대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마치 쥐를 갈아먹은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다.
1: 당신은 누구요? 너는 준비했나요? 누굽니까? 우리 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딸을 이쁘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은혜는 지금 저한테 푹 빠졌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저한테 시집오고 싶어 한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이냐고요?
0: 덜컥.
1: 여보세요?
0: 기분 나쁜 웃음소리로 통화는 끊겼다. 통화는 끝났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온몸을 덜덜 떠는 교철에게 놈은 마음껏 장난치고 있었다. 기껏 장난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교철은 놈이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았다. 방금 통화한 내용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진다. 사람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사고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 그래서 나온 듯 싶다. 어쨌든 교철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방금 수신된 우리 딸을 클릭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역시 통화가 될 리가 없었다. 그래도 교철은 누르고 또 눌러보았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눌러도 들려오는 건 똑같은 대답 소리였다. 한편 오 형사는 남 형사와 함께 조하영 건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조하영 건은 강력 2팀으로 넘겨도 무방하겠지만 요 팀장의 집요한 승진욕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조직과 위계 질서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무능하면서도 욕심 많은 상사를 만나면 부하들의 고생문은 열리게 되었다. 조하영 사건에서 수사관들은 용의자마저 확보하지 못했기에 원한 관계에 포인트를 두고 조하영부터 시작해 조하영 부모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탐문했다. 놈이 단순히 돈을 노린 납치범이었다면 굳이 조하영을 살해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판단이었다. 놈이 10억을 갈취해갈 때 경찰의 시선을 용이 주도하게 피해간 점과 조하영 부모의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확보와 조하영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 상태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본 점, 그리고 조하영 부모의 움직임 상태까지 꿰뚫고 있다는 점으로 놈은 조하영과 혹은 조하영 부모와 관련된 주변 인물일 거라는 확신이 섰다. 따라서 조하영부터 시작해 조하영 부모, 즉 그들의 주변 인물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수사 물망에 올랐다. 조하영 부친 조두만은 S대기업 라인을 타고 수십 갈래 뻗어나간 하청업체에서 납품하는 모든 전자부품들을 관리하고 조달하는 총책임자였다. 하청업체에서 제작한 모든 부품들은 조도만의 라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이 검증된다고 할 정도였다. 시장 변동과 S대기업의 오도에 의해 부품 물량과 부품 단가 정책까지 확보한 조두만은 S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약에 의한 대금 지불을 불법적으로 연계하는 칼잡이 노릇까지 하고 있어 원하는 만큼 차익을 챙겼다. S대기업이 조두만을 대표로 제2자 회사까지 둔 이유는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 점유력을 앞세워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꼬리 자르기로 활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양반집에 마름 노릇을 하다 보면 일꾼들은 주인이 아닌 마름에게 충성하게 되고 마름은 그로부터 수많은 경제적 리권을 챙기게 된다. 조하영은 아버지의 재정력을 믿고 학교에서 왕으로 군림했다. 경쟁에서 요리한 입지를 확보한 조두만은 하청업체의 사장들을 착복했고 왕으로 군림하던 조하영은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다. 따라서 이들 부자에게 원한을 살만한 인물들은 많고도 많았다. 오형사와 남형사는 조하영의 반갑을 찾았다. 한눈에 보아도 40명은 훨씬 넘어 보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한다는 건 지루하고도 따분한 일이었다. 다른 학생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조하영과는 사이가 어땠냐, 조하영에 대한 너의 감정은 어땠냐, 조하영이 제일 괴롭힌 학생은 누구였니 등등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대단히 귀찮은 일이기도 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귀찮은 일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조두만이라는 사업가가 경제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까닭으로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무능한 경찰이니 세금만 축내는 경찰이니 하면서 들쑤셔댄다. 그러니 조하영 사건에 목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을 두고 경찰 개통에 절반 넘은 수사원들이 대동되니 다른 사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못한다. 이미 희생된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해, 아니 경찰 체면을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면 나머지 사건들의 범인들은 활개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마치 은혜 사건처럼 말이다. 최규철을 생각하면 꼭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고 자신의 총 앞에서 태연하게 죽어가던 한철민을 보는 것 같았다.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 불법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장기까지 내놓았던 한철민. 결국 돈을 마련할래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길 가던 유부녀의 돈을 강탈하여서라도 딸을 치료하려고 했던 한철민. 바로 오 형사만 아니었어도 딸에는 살 수 있었는데 오 형사 때문에 한철민의 딸에는 죽게 되고 그 원한을 갚고서 오 형사의 아들을 납치해 갔던 한철민. 오 형사한테 한을 풀고 떠나간 한철민. 결국 한철민도 오 형사도 자녀를 잃은 채 불쌍한 아버지로 되었다. 그리고 최규철. 최규철이가 딸애를 그리는 마음을 생각하면 꼭 마치 한철민 같았고 최규철이 딸을 찾으려는 끈기를 보면 꼭 마치 오 형사 같았다. 왠지 연민이 느껴지는 최규철. 오 형사는 그의 딸 은혜만은 꼭 찾아주고 싶었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0: 지금부터 조항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1: 的旅程又何尝不是一种阅读？你好，帮你打开阅读灯吧。好的，谢谢。
2: 有的书要在文字中读。